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0: such a sweet song. But could you briefly tell us what the song is about?
1: 역시나 너무 감미로운 노래인데 크런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곡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2: 이 노래는 뭔가 헤어진 인연을 떠올리는 듯한 또 그 미련 가득한 내용의 네, 좀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0: So although it sounds sweet, it's actually about a breakthrough, a breakup, thinking about their past romantic partner. So it's a pretty sad song, in fact. And speaking of which, like when you listen to the lyrics, you describing going through a breakup in such a detail makes me almost think, is he reading into my diary, really? It's that detailed. So I wonder, have you gone through a lot of breakups then?
1: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별 노래다 보니까 노래 가사를 보면 내 일기장을 훔쳐봤나 싶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이 이별 감정을 묘사를 하고 계신데 이별 경험이 많으신 건가요?
2: 이별 경험이 많지는 않고 네. 한 번 한 번 있을 때마다 좀 네, 아프게 느꼈던 것 같고
1: 네. 네,
2: 그리고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이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듣기도 하고. So it's not just that went through a lot of breakups himself, but if he does go through a breakup, it hits him really hard, and he has of course a difficult time going through it, but he also heard other people's breakup stories too to get inspiration for these sort of songs too. Well, do your friends ever come to you for dating advice then?
1: 주변 지인들에게 연애 코칭을 해주기도 하시나요, 그럼?
2: 듣는 건 잘해가지고 잘 들어주는 정도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언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네, 상대한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죠?
2: 네.
0: All right. Well, he doesn't necessarily give too much advice on like relationships, whatnot, but he is a good listener. So he does have friends around him coming up to him, talking about their relationship. And I guess just listening to what they're going through itself can be of big help and support at times. All right. Well, we have un_1717 asking, when do you usually get the most inspiration for your songs?
1: 우리 un_1717님께서 언제 가장 노래 영감이 많이 떠오르세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0: 오, 네네. So he thought about it recently.
2: 제가 자다가?
1: 네.
2: 그러니까 잠결에 오. 멜로디를 떠오르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1: 우와, 너무 천재적인데요, 약간?
2: 그런 건 아니지만.
1: 네네.
2: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깨서 음성 메모로 녹음해 둔 게 곡이 된 게 꽤 많아요.
0: Wow, this is really interesting, Cruncher. So often he has like these melodies, inspiration coming up to him while he's sleeping. So he wakes up in the middle of his sleep and writes them down or records them on his phone, just like that. Sounds like a genius to me, really.
1: 아, 그렇군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네.
2: 그래서 되게 깨기 힘들잖아요.
1: 그쵸.
2: 자다가
1: 귀찮기도 하고.
2: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꼭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녹음하고 자고 하는 좀 버릇이 생겼어요.
1: 또 그렇게 기록을 안 하면 나중에 또 네. 잊게 되잖아요.
2: 무조건 까먹어가지고.
1: 그죠.
2: 네.
0: So although he's, you know, in the middle of his sleep, he might feel lazy to wake up and record the melody that he has thought of, right? He always, nevertheless, wakes up and records them because if you don't, you forget

0: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Well, I think I really go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Just through this song, because he did explain before singing this for us that it resembles himself, his personality, how he likes peace, he doesn't like conflict.
1: 이 노래를 통해서 그냥님을 살짝 엿본 느낌?
2: 네, 뭔가 이 노래를 들은 주변 친구들도 네. 약간 그냥 너 같다 노래가
0: 그쵸?
2: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0: 가사도 너무 좋고요. 우리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해요. 네. 각자의 뭐 아픔이 있을 테니까 요 구간이 전 되게 좋았는데 네. 우리 크런처들도 뜨거운 반응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So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s well. Let me read a few. Albakawa is saying his voice has such a gentle warmth to it.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Maroon underscore 081 is saying I needed exactly this sound today. 내가 오늘 꼭 필요했던 그런 소리다라고 해주셨어요. Jenny V1 is also saying, I'm already falling in love with this. 사랑에 빠지고 있다 이 노래랑이라고 하셨고, and Mojiana again is saying his songs are like his personality too, right? So much peace and calmness. 그의 노래도 성격이랑 참 비슷하다. 평화롭고 아주 차분하다라고 얘기해주셨고, Crash Override 332 is saying, actually left an emoji. It's a emoji that's enjoying the song. 네, 음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 이모티콘을 남겨주셨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to listen to many other songs of his. Next,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that gently wraps around you after a long, tiring day. It's in fact, Listen and Sleep. 자, 이번에는 하루의 네. 고단함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곡, 우리 듣고 자요. Listen and Sleep 한번 들어볼게요.

0: about love since the early days of your career. Has your idea of love changed at all over the years then?
1: 근양님이 데뷔 초반에 얘기했던 사랑과 지금 얘기하는 사랑,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그 사랑에 대한?
2: 뭔가 데뷔 초 때는 이제 제가 스무 살 이제 20대 초반 때였어서 그런지 네. 좀 달달하고 어떤 사랑에 좀 긍정적인 면만 약간 노래로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진지한 부분들도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So when he just debuted in his early days, in his early 20s, he did sing about love, but he focused more on like the sweet, loving, the beautiful sides of love and romantic relationships. But now that he's a little older, he's looking at the deeper, more profound side of love and relationships as well. All right. Well, since it's a song about love, now, this question caught my eye as well. Yun Young asks, what's your ideal type?
1: 아무래도 사랑에 관한 노래다 보니까 이 질문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2: 네.
1: 여쭤볼게요. 윤 형님께서 이상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2: 아,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저를 만나봐서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이렇게 감정의 폭이 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좀
1: 잔잔하시고
2: 네, 잔잔하게 흘러가는 네, 네. 편인데요. 네. 그래서 저를 좀 되게 잘 웃겨주시는 분이 항상 네,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0: Oh, wow. So if you know him and if you are looking at him, listening to him talk, crunchers, you could feel that he's a very calm sort of person, right? His emotions don't move or like go up and down like a roller coaster. He's usually very calm. So he always found people who make him laugh attractive. So his ideal type would be funny people. Then I guess.
2: 네.
1: 네. 아, 네. 웃겨줄 수 있는 사람들.
2: 네.
1: 네, 좋습니다. All right. Well, creating and releasing an album or even a single song can be quite exhausting though. Although you enjoy it and you do it as a job,
0: despite all that, what are the moments that make you think I'm so glad I chose this career path to make music?
1: 이렇게 앨범 한 장 그리고 또 곡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이 창작의 고통이 정말 클 것 같거든요. 지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노래하길 참 잘했다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순간은 언젠가요?
2: 공연할 때 이게 되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은데
1: 네네.
2: 공연할 때 객석에 계신 분들의 눈빛 네.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마주할 때 네. 뭔가 엄청 맑으시거든요. 그런 눈빛을 보면 제가 진짜 가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0: So he feels it the most when he's on stage performing. If he looks at his fans, his audiences, their eyes just seem very pure and very innocent when they're looking at him, listening to his music. And that's when he's able to really feel for himself, you know, to his skin, that he is being loved as a musician. And that's when he thinks, you know what? I made a great choice in making music and becoming a musician. All right, well,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Eunyoung 4725 saying, I love all the new songs. When can we expect your next concert?
1: 다음으로 은영 4725님께서 이번 노래들 다 너무 좋은데 다음 공연은 언제쯤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2: 예정되어 있는 건 사실 없는데
1: 네.
2: 그래도 네. 이제 머지않아 뭐 최대한 빠르게 한번 연말이나 연초에 네, 공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네.
0: So he doesn't have a set date yet for his next concert with his newly released songs, but he is thinking of holding one perhaps at the end of this year or early next year is what he said. So do look forward to that. And one last question for you. It's already the last question, but 10 years, 20 years from now, what kind of artist do you hope to be remembered as?
1: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2: 네.
1: 아쉽게도.
2: 벌써.
1: 그러니까요.
2: 네.
1: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 어떤 가수로서 사람들 곁에 남아있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2: 뭔가 이게 가수가 생각해봤을 때 좀
1: 네.
2: 잊혀지지 않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냥 언제든 좀 힘들 때라든지 네. 내가

0: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Well, I think I really go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Just through this song, because he did explain before singing this for us that it resembles himself, his personality, how he likes peace, he doesn't like conflict.
1: 이 노래를 통해서 그냥님을 살짝 엿본 느낌?
2: 네, 뭔가 이 노래를 들은 주변 친구들도 네. 약간 그냥 너 같다 노래가
0: 그쵸?
2: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0: 가사도 너무 좋고요. 우리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해요. 네. 각자의 뭐 아픔이 있을 테니까 요 구간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네. 우리 크런처들도 뜨거운 반응 남겨주시고 아, 계십니다. 네네. So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s well. Let me read a few. Albakawa is saying his voice has such a gentle warmth to it.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Marone underscore 081 is saying I needed exactly this sound today. 내가 오늘 꼭 필요했던 그런 소리다라고 아. 해주셨어요. Jenny V1 is also saying, I'm already falling in love with this. 사랑에 빠지고 있다 이 노래랑이라고 하셨고, and Mojiana again is saying his songs are like his personality too, right? So much peace and calmness. 그의 노래도 성격이랑 참 비슷하다. 평화롭고 아주 차분하다라고 얘기해주셨고, Crash Override 332 is saying, actually left an emoji. It's a emoji that's enjoying the song. 네, 음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 이모티콘을 남겨주셨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to listen to many other songs of his. Next,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that gently wraps around you after a long, tiring day. It's in fact Listen and Sleep. 자, 이번에는 하루의 네. 고단함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곡 우리 듣고 자요. Listen and Sleep 한번 들어볼게요. 잘 자.

0: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beautiful live performance. I think I can really feel that uniqueness through all of his songs. If you listen to his songs, you can instantly know that it's just songs because it's really subtle, it's very comforting, and it's really warm too. 그냥님의 노래를 들으면 이건 그냥 그냥님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네. 그 은은함, 편안함, 따뜻함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0: And we have our cruncher sending in comments once again. 또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ok Odd is saying, okay, I love this.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Guitar and Coffee is saying, that guitar sounds so good. Yeah, the guitar play was really good as well. And Munt E is saying, I could listen to this on repeat all afternoon. 오후 내내 계속 무한 반복 계속 들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Bunny7354 is saying, there's such a beautiful kindness in this song. 너무 아름다운 친절함이 묻어있다 이 노래라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네. I agree with all of that. 다 너무 동의하네요, 저도.
1: 너무 감사합니다.
0: All right, so he's saying thank you, but we will continue with our conversation and listen to more of his songs then. So we just heard If It's Love live, but I wonder, what made you choose it as your lead single of this new album then? 앞서 이제 라이브로 지금 들려주신 네. 이 사랑은 꼭 If It's Love를 새 앨범 타이틀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1: 사실 저는 이런 발라드스러운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 아무래도 저의 이런 발라드 노래하는 것들을 기다려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싶어서 가장 타이틀곡으로 좀 내세우고 싶었고
0: So he personally really likes these ballad songs and he thought that many of his fans were looking forward to his new ballad songs through this album which is why he wanted to pick it as the lead single of his new album.
1: 그리고 이번 미니 앨범에 이제 가장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게 진솔함인데 어떤 그 진솔함을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말보다는 전해지는 어떤 마음 네. 이런 것들과 또 가장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 타이틀곡으로 골랐습니다.
0: 역시 철학가 뮤지션 맞는 것 같아요. Alright, so I think he definitely is a philosopher musician. Anyhow, he said he wanted to express honesty, the theme of honesty through his new mini album. And like this song, he said he wanted to express how love is not just expressed through words, but through that heart, right? And he thought that very well expresses the honesty he wanted to deliver through the album. Okay, we have Pyeol02han asking, what's the one lyric from this song, If It's Love, you cherish or thought about the most? 우리 별02한님께서 사랑은 꼭에서 가장 아끼거나 고민 많았던 가사 한 줄을 꼽는다면?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고민이 많았던 가사가 떠오르는데
0: 네.
1: 이제 후렴구 첫 문장이 네. 사랑한다는 흔한 말보다 네. 사랑을 담아 바라와 주어요 이런 가사거든요.
0: 네네.
1: 근데 뭔가 더 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다른 네. 가사가 없을까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딱 그거네요. 말보다는 마음을 네. 담은 곡의 핵심 맞아요. 가사인 것 같은데 네. So he picked this one line. So he said, instead of saying love through like common words, just look at me with some warm, loving gaze. Is what he said. And that is one of the lyrics of the song that he just sang, and he thought a lot about how better to express it, but he couldn't really think of any other alternative. But he would pick that as the verse that he thought cherishes and thought a lot about in more depth. All right, well, you've been singing about love since the early days of your career. Has your idea of love changed at all over the years then?
2: 그냥님이 데뷔 초반에 얘기했던 사랑과 지금 얘기하는 사랑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그 사랑에 대한?
1: 뭔가 데뷔 초 때는 이제 제가 스무 살 이제 20대 초반 때였어서 그런지 네. 좀 달달하고 어떤 사랑의 좀 긍정적인 면만 약간 노래로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진지한 부분들도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So when he just debuted in his early days, in his early 20s, he did sing about love, but he focused more on like the sweet, loving, the beautiful sides of love and romantic relationships. But now that he's a little older, he's looking at the deeper, more profound side of love and relationships as well. All right. Well, since it's a song about love, now, this question caught my eye as well. Yun Young asks, what's your ideal type? 아무래도 사랑에 관한 노래다 보니까 이 질문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1: 네.
0: 여쭤볼게요. 윤영 님께서 이상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1: 아,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저를 만나봐서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이렇게 감정의 폭이 이렇게 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좀
0: 잔잔하시고
1: 네, 잔잔하게 흘러가는 편인데요.
0: 네.
1: 그래서 저를 좀 되게 잘 웃겨주시는 분이 항상 네,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0: Oh, wow. So if you know him and if you are looking at him, listening to him talk, crunchers, you could feel that he's a very calm sort of person, right? His emotions don't move or like go up and down like a roller coaster. He's usually very calm. So he always found people who make him laugh attractive. So his ideal type would be funny people, then I guess.
1: 네.
0: 네. 아, 네. 웃겨줄 수 있는 사람들.
1: 네.
0: 네, 좋습니다. All right. Well, creating and releasing an album or even a single song can be quite exhausting though. Although you enjoy it and you do it as a job, despite all that, what are the moments that make you think I'm so glad I chose this career path to make music?
2: 이렇게 앨범 한 장 그리고 또 곡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이 창작의 고통이 정말 클 것 같거든요. 지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노래하길 참 잘했다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순간은 언젠가요?
1: 공연할 때 이게 되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은데
0: 네네.
1: 공연할 때 객석에 계신 분들의 눈빛 네.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마주할 때
0: 네.
1: 뭔가 엄청 맑으시거든요. 그런 눈빛을 보면 제가 진짜 가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0: So he feels it the most when he's on stage performing. If he looks at his fans, his audiences, their eyes just seem very pure and very innocent when they're looking at him, listening to his music. And that's when he's able to really feel for himself, you know, to his skin, that he is being loved as a musician. And that's when he thinks, you know what? I made a great choice in making music and becoming a musician. All right, well,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은영4725 saying, I love all the new songs. When can we expect your next concert?
2: 다음으로 은영4725님께서 이번 노래들 다 너무 좋은데 다음 공연은 언제쯤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1: 예정되어 있는 건 사실 없는데
0: 네.
1: 그래도
0: 네.
1: 이제 머지않아 뭐 최대한 빠르게 한번 연말이나 연초에 네, 공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So he doesn't have a set date yet for his next concert with his newly released songs, but he is thinking of holding one perhaps at the end of this year or early next year is what he said. So do look forward to that. And one last question for you. It's already the last question, but 10 years, 20 years from now, what kind of artist do you hope to be remembered as?
2: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1: 네.
2: 아쉽게도.
1: 벌써.
2: 그러니까요.
1: 네.
2: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 어떤 가수로서 사람들 곁에 남아있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1: 뭔가 이게 가수가 생각해봤을 때 좀
0: 네.
1: 잊혀지지 않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냥 언제든 좀 힘들 때라든지
0: 네.
1: 내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떠오를 수 있는
0: 네.
1: 아, 이 사람 노래 들어야겠다
0: 네.
1: 라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0: So just wants to become a musician who is not forgotten by the audiences and people will think, you know what? I just wants to listen to just song. 아, 그냥 노래 듣고 싶다. 이런 날들이 네. 많은 그런 뮤지션이 됐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Yeah. So that is the type of musician that he wants to become. Well, I don't want to let him go, bu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이제 아쉽게도 정말 마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with us?
1: 이렇게 또 이른 시간에 네. 뭔가 라이브 할 일이 흔치 않지만
0: 그쵸.
1: 그래도 이렇게 노래 직접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네. 즐거웠고
0: 네.
1: 또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너무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이른 시간에도 두 곡이나 이렇게 감미롭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so he enjoyed it a lot. He doesn't usually sing live this early. It's just before 12 p.m. here in Korea. But he did enjoy it a lot and he felt really comfortable to be here on our show.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Do enjoy one more of his song. This is 축가 wedding song featuring 원필 of Day 6 by Just 그냥.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네.
0: 네. Keep crunching.